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헤이야 줌바 헤이 아굼바 헤이야 줌바 헤이 아굼바 헤이야 줌바 헤이 아굼바 헤이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헤이야

저를 빙주 빙자라 빙자라 빙주 마베요 저를 빙주 Chardin chu, matcha, chardin chu, listen.